뭐 내리고 지불한 드리코 맞지? 또 콤을 하지. 드리코 신남도 5.6 MHz, 베락 셀탄 97.3 MHz dan 89.6 MHz, Cangkat Rembian 97.3 MHz, Gunung Rinjang 94.7 MHz, Bukit Larut 104.1 MHz, Grip 96.2 MHz, Lenggo 94.2 MHz. Jom